0: 이거 이미 어디 마음이야? 어설 이거 안 알아줘 또 이게 저기 어디야?
1: 이 my fault. They call me a fake. Who know we gonna be is? Now who get money they talk? Not be by cho cho cho cho.